해체 해체매 목구멍에 담은 단어들인데 14년째 못 뱉네. 때론 가래 때론 피와 섞여 밤새 캑캑. There ain't a fucking paycheck to make it worth the pain. But again 숨 들이키고 다시 무대 위에. And again 공책을 피고 그를 토해내. When you bleed I will bleed with you.

0: 여보세요, 여보세요.
1: 아, 너 그냥 돌아다니지?
0: 파티 어디서?
1: 아, 브람, 나 왔어. 갈게. 어, 홀로 홀로. 뭐 한 짓 get some food 또. 오케이. 어, 이따 봐 그러면. 아, 10분 갈게. 피수. Woo, let's go.